0: patients of the mental afflictions. Then the second stage is where then you directly cultivate antidotes to these mental afflictions, and through this way directly challenge them and counter them. And then in the final stage, which is the third stage, not only is it important to eliminate these mental afflictions, but also try to eliminate even the residual propensities of these affections, which are the manifestations of the mental afflictions. Then the second stage is where then you directly cultivate antidotes to these mental afflictions, and through this way directly challenge them and counter them. And then in the final stage, which is the third stage, not only is it important to eliminate these mental afflictions, but also try to eliminate even the residual propensities of these mental afflictions, so that there is even not a seed left to arisals of these mental afflictions. So you have, therefore, in terms of actual procedure of overcoming these mental afflictions, there are these three stages, as this is presented in Aryadeva's 400 verses on the middle way.
1: Seeds, how is it? Seeds, no? Pasha. Pasha, sorry.
0: So this is the it's the propensities, actually. It's the very propensities which are left by the mental afflictions, which needs to be eliminated and removed on the third stage. So seed is misleading.
1: Yes, sir. That's the 전에 다 너는 다 되게 안 되게 시베 녀자 선배 주 마야 동에 동에지 진에 탐도 줄아 이었어 시베 녀자 삼당 리아스 아니 동에지 동에 삼니 대래 탐도 줄아 이었어 에 다가다 사제 아니 당연히 치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에게 대화를 탄들 천들의 치유도 주고 소리 요래스. 근데 인도산에 대나 동행 루전 대나 가사 아니 동행 루전 루베네스 아니 내단 대다 송우다 민의 겁나 증거라스. 저는 대나 누지 동행이지스 누지기 동행 아니 남의 레년기 방제 저는 남의 레뉴기 방제, 다다 동맹기 댄싱에, 동맹 다다의 댄싱에, 레뉴기 방배 내부체니, 레뉴기 냉에니, 지레순되니, 여러 인도산에, 뉴몽, 치마치마 깨와라, 꼽에 틈비 깨는 생에지. 뒤에 깨는데, 중둘기 동맹, 룹에 내생에. 근데기, 아니, 냐얼렘베 풍, 풍부생에 간다 누지기 동에 있어도 뇽몽배 샹완 쟁기 아니 년령기 풍부 쟁완 릴라 아니 이인 중네 다 제 라르다 렘이급이지 다 디인도산에 자와 뇽몽 타생 셔야지 다 니제글로 들라 아니 인중 사바스 디스버리스 인중 기습 셔야지 제대로 주 사바 타네 랑게 낭게 닝고 리베제네 다 타바스 마토나 타면도 뇽몽배 다 뇽몽배 달에 개마토나 타면도 삼바지 담도 디케고 이소네 로디 장고스 레난세시스다 델스리아 레마도 나시스람데 베 소스베 베스네 베 실로 텐데 베케 좀 멤버리 나시스 소 스템고 나로네 다 가소리 그게 에 뉴몽발 셰타고네 수니 다 텔레 대화지 남초나 삼용되니 아 타바되니 뭐마 될래
0: 아 지금 시점에나 So, therefore, for example, in Panchen Losang Chögyen's writing, he explains in great detail, vividness, that so far as the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obvious evident sufferings is concerned, this kind of feeling can only also be found among the cattle as well. Even the cattle have the ability to dislike suffering and pain and avoid it. However, in relation to the second level of suffering, which is the suffering of change, the feeling, the aspiration to gain freedom from that can also be found among non-Buddhist practitioners of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refore, what is required is to cultivate a deep sense of renunciation grounded on a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very fact of our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of mental afflictions is what is required to be cultivated. And so therefore the suffering that we must seek freedom from is the suffering of conditioning. And this refers to our existence characterized by the mental and physical aggregates under the control of

0: 그래서 오늘 도저 참제자 되면 과제도 사대입니다. 사모인데 드세십시다. 이런 점점 되지 숭고하는 건 뭐 떼도 호수에 받으신 분 인부 좋소. 어디 되거든요.
1: Then we read that thereupon the Buddha, the Blessed One, arose from the meditative concentration and he commended Holy Avalokiteshvara, the Bodhisattva, the Great Being. He said, excellent, excellent, noble child, it is just so. Noble child, it is just so. One should practice the profound perfection of wisdom in the manner that you have revealed. The Tathagatas rejoice. This is what the Blessed One said. Thereupon, the Venerable Shariputra, the Holy Avalokiteshvara, Bodhisattva, the Great Being, and that entire assembly, along with the world of gods, humans, asuras, and gandharvas, all rejoiced and highly praised what the Blessed One has said.
0: Right. 자자가 아니 딜랑 추송 삼바나 삼비배지로도 말 왜지 차가 용거가 떠받대의 상향이 딜는지도 송년도 이러 두배 송년은 샤와상야 사와이 동남다스 신도 맨 사태리샤.
1: So this, you know, when you read a text like this, then you recognize the sentiments, appreciate the verses, which pay homage to the Buddha for his teachings, such as those by Tsongkhapa, where he says that you're the great teacher, your teachings are like the cooling rays of a moon to someone who's afflicted by the heat of sun and so on.
0: That's it.
1: So that's all.
0: 장조 선조는 뭐지? 마제 반응 제조지 개반 양반 매반양 권의 권도 배워라쇼 파마 승제 삼제 대당 제조지 양조 삼제 당도도 장조 삼바 간나 후수고 대당 근지 명주조지 대는 중에 진예 선제 뭐 특별로상 개와 르당 소자 다는 선발라 개제 상야 처벌 마주신 담바 처제 가와 방매기 내내 인부전에 타관식의 평화 균형은 남부를 제외 인생도 아산답의 최대도보다 상당한 모집이 렌데나 몰라도 성매자 여왕나바 다소 로제쇼 전바지대 공소 전바다 전바니 신도 사와도 전세 품은 신도 전바예 전바예리 내베자시쇼.
2: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Yundu Taveto, Pyoji Nang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그래서 저도 바로 저기 이제 뭐 점점 이제 진짜 진짜 가면 이제 내가 강남 나가서 좀 뭐 좀 상담 좀 해주면 이제 이제 좀 좀 이제 저도 바로 저기 좀 알아봐 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뭐 이제 내가 강남 나가서 좀 뭐 좀 상담 좀 해주면 이제 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강남 나가서 뭐 상담 좀 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나 이제 뭐 이제 이제 뭐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나 이제 바로 좀 알아봐 좀 상담 좀 해주면 이제 뭐 이제 좀 뭐 좀 상담 좀 해주면 이제 이제 이제 아는 망한 도배 좀 맞아 봐 가지고 이제 가야 매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上我到这里人都是本来就行的路上电信路这么什么什么但是把这些说这些电信下面就没有路上电信路这么些刚送到这些下面路嘛这些不能送的那路上电信路这么些就会在那个到啊说这些什么这些什么什么刚定一个那个什么样的什么样的东西那些什么行为这些那种就是什么那些什么就在看你们这些那么大多那个都把这些我也提醒下吧，说他妈这边的时间了，上班干啥？没过些工作，伢俩就是他妈还是得给多打个些，过吧，那么如果是三天的，就是说得是那，啊，这辛苦他妈辛苦他妈些什么的，老大过吧，干个提前的时间，啊，记得，那辛苦他妈些，那么这些我伢俩就把干些得给说，说他妈你打没吧，说他妈打没过些，没过些，今天下班了，他妈都不怎么上街，明天就把他他妈都不怎么上街去，就三八三八全部睡着，那昨天辛苦他妈提前下班了，现在见俺娘妈了就是嘛，今天就是怎么的。今天下班了，我想一讲啊，我真的这个到不了这个地方那么多，是吧？今天下班了，还要讲啊你嘛，这个好吧，真的是这啊的。今天下班了，还要讲啊，我真的这个到不了这个地方，到不了下班，现在是不是讲啊你嘛？啊，就介绍吧，今天在那的，今天下班了，现在讲啊，我真的这个到不了这个地方那么多，是吧？下班了，就讲啊你嘛，介绍吧。现在在那的，今天下班了，就讲啊，我真的这个到不了这个地方，到不了下班了，现在讲啊你嘛，介绍吧。在那的，今天下班了，现在讲啊，我真的这个到不了这个地方，到不了下班了，现在讲啊你嘛，介绍吧。现在在那的，今天下班了，就讲啊，我真的怎么的你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不用这个就嘛就嘛，现在那孙大鹏嘛忙多接多了就，伢老就看这孙大鹏嘛，孙大鹏就那孙大鹏接，鹏嘛孙大鹏嘛，现在一下班也没说，老叫今天这他妈手机工作就买的，一下班打完成绩嘛，其他不成绩他妈老手机工作都买的，一下班打完没接了，现在只能这一手机工作就把手机嘛，这一手机嘛我就把这一下班，他们在那手机工作就把手机充电的，啊，看他妈的这现在他妈天不知道他妈还是一下班打完成绩嘛，这又他妈的他妈那个，天不知道他妈这一下班打完没接了，这又在这呢，一下班天不知道他妈什么天不知道他妈，啊，嘛企业不知道这一下班什么的，人家才不知道他妈这一。我正经干到不了最后的，就干到这些啥吧，第一那么多，也就是那些光头用的不了，这没到的，还今天下边看他们就，哎，没叫他就手机那个，还有这边学那些那老子那棉花糖老不了，身边俺老姑啊，就是经常老就学他妈些他妈的，还学他妈学他妈些啥吧，俺们娃就学的，还没学的那种那个的，跟他讲到不了最后的，就说到这么的，妈们就拿什么钱看到，也到我学习呗，说呢，我把他以前不了就我做到，只要什么就那个的吧，就在当年时间也忙也时间没忙也忙，有那些就是那老就时间那么些东西，而且下边的有那时间没忙，后面就没时间那么些。我今天都没得钱，我看到那么多，怎么这么惨？就是感觉嘛，就是那么说，这么点钱啊，这些钱吧，看到那么多，怎么这么惨？就是感觉嘛，就是那个多，就是这，天啊，就从这个家里没关系，没多少钱，那么多，就是这家伙，那么多，就是那些嘛，那老几，那么多，就是那些嘛，这些嘛，再来明年吧，年八还有没有？那么多，就是这家伙，那么多，就是那么多，这些嘛，什么看到没有？年八这，有些叫他妈这，叫他妈多少钱？多少？我叫我这边叫他妈，这边叫他妈是什么的？啊，当前没关系，这些呗，总得的，那这边叫他妈是什么？我就是一毛二几毛二几，我从那什么今天干嘛？你那个人家不是亲戚吗？才这么些，没见对，我把他对的这么些吧，应该晓得些吧？没见到对人家碰碰，把他对的这么些吧，应该晓得吧？这么些了，还能是不是这么这么说呢？现在那样子吧，对，那我这么这么说呢？碰碰，说那碰碰干嘛？对，家里啥的你嘛，没办法，又不是没做多少，就有点钱做，啊，现在下边的你嘛，多少什么，应该什么钱弄多了？谁告诉你嘛？他妈的，就是这么大回事情呢？啊，就等于下边刚说的瞬间，哎呀，俺们就说了，就看自己这边瞬间，俺们就多花了几的，你这边是怎么就瞬间怎么到手中了？怎么的？怎么就让？